알았어요. 생일 주문 수아 라울 마녀이간 수박 아드 두꺼운 디루안 리본 다들 갔으냐 리본 주문 마마지 브리트 아저냐 리본 클라카풋 아브레타 수카 바사마 바스 salam bahagia kepada peminat-peminat sukan bola sepak tanah air. Petang tadi di stadium mereka tak jadi lawan kerana hari hujan. Sekian berita dari TV Radio On.